0: 아침에
1: 아누아누 아침이야 어야
0: 지여야 씨
1: 아 성의 말이 어찌야 씨 아양이 비카타 에파야 나라모사 비카타야 나라나라모사 비카야 나라나라모사 미리미 싸워 비벼 비아노와
2: 이시라
0: 어요
1: 안녕 그렇고 그냥 쿵퐁
2: 올리면 어요 올리면 어요.

0: 사냐구나 우리라고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92.5
0: Miracle. Gloria to Tanya.
1: Miracle.